근데 뭐는 무슨이냐 뭐지 뭐는 무슨이냐 뭐 이거 다 오늘에 다 오늘에 다 보세요.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